0: 땅, 땅.
1: 에하, 자, 하. 에하, 에하, 자, 하. 에하, 자, 하.
0: 이르게죠, 내가 남로. 난 손대자, 레상이요. 하자기간 간라왕론 하자기간 라방두견 눈세양로 내낭소론 사례께서 런방두견 땅

나시망 커뮤니티 싱잉 송아루 레슨 프로그램과 마타니 소모요. 사티스다스니 아사미스 쿠스치스 키오나니 코크나소나 마나하. 다우득 특산이 잡마노 델리오니 등탄당 비빗 파티 프로그램랑 코치 기니베지 미닛 콜라치오니 기니베지 나크나소나 만겐 기니베지 와하운 살니 잉글리시 코보 기니베지 미니치 부앙 와하운 힌디 코보 기니베지 미닛 콜라치오 비빗 파티 프로그램 그탐바지오 Hindi kobor, getambaji minit pungaw English kobor, getambaji minit kungone, getambaji minit kogur pungaw na Hindi kobor kok nasogen. Yan Akashwani Tura.